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m.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 동네 읍성 역사 축제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This autumn, take a journey through time to historic Dongnae. The 32nd Dongnae Upseong History Festival brings a spirit of 1592 back to life. Experience the Lonely Fortress, a powerful musical honoring the defenders of Dongnae Fortress. Join the three-strand tug-of-war, where the generations come together as one. And enjoy spectacular media art illuminating the North Gate. Now recognized as a Korea Culture and Tourism Festival, this year's celebration features 57 exciting programs filled with history, culture, music, and fun. The festival takes place from Friday, October 16th through Sunday, October 18th around the North Gate and Dongnae Cultural Center. Step into history and create unforgettable memories at the Dongnae Upseong History Festival.
1: 이 캠페인은 명품 도시로 나가는 동래구와 BFM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3: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 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 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 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가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3 o'clock.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부산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그루브 부산 그루브 오 예
1: 먼데이 그루브
0: 먼데이 그루브 먼데이 그루브 Every time I hear it 1, 2, 3, 4, 5, 6, 7, 8, 9, 10 It's so funny TJ 예. 씨 welcome to the show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예.
2: 안녕하세요
0: This is, of course, Monday Groove, the segment that we do every Monday with Jo Tae-jun, TJ Shi, to turn him into a global star. So we do speak in English and Korean in this segment. We discover some essential English expressions for global stardom. And, of course, we have live performances and we break down some of the songs that we go into as well. TJ Shi,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0: 잘 지내셨어요?
2: 맞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0: Good. 네, good, good, good, good. 주말 뭐 하셨어요?
2: 이번 주말에 제가 뭐 했죠?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방금이었는데. 나 어제 뭐 했죠?
0: 어제 뭐 했어요?
2: 네.
0: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2: 오늘 아침에 제가 요새 운동을 시작했어요.
0: 아,
2: 그래서
0: 진짜?
2: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식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양배추? 양배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요리해서 먹었어요.
0: 양배추만?
2: 양배추와 그리고 그 뭐지? 그
0: 단백질 필요하다.
2: 네네네. 계란.
0: 계란.
2: 계란이랑 그리고 감자.
0: 맛있겠다.
2: 감자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0: Good.
2: Yeah.
0: 맛있겠다. So TJ's on a diet now because he started exercising this morning. okay, doc. Well, 네. listen. Before we get into the segment, 우리 세그먼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네. 공연을 필요합니다.
2: 네.
0: So what shall you sing for your first song?
2: 오늘은 그 Fly Me to the Moon 준비해봤습니다.
0: Love it.

0: Fly me to the moon by Frank Sinatra.
1: 로라도 이 노래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2: 나 노래 불렀어요.
1: 불렀죠. 모두 다 뒤에 아까 싹 나왔는데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0: 아 근데 이 노래 Fly 네네. me to the moon reminds me of Squid Game, 오징어 게임. 그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제 아, 네. 딱 뭐 오징어 게임 네네. 먼저 나오는 겁니다. 기억이. 네. 네. 오징어 게임도 보고 싶습니다.
1: 오징어 게임이요? 와,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2: 맞아요.
1: 네.
2: 진짜 그래서 너무 중독되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아, 근데 재미있는 거를 이제 나 콘텐츠 미디어 쪽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넷플릭스 네. All Time Top 10 Non-English Contents 첫 번째 1위, 2위, 3위 다 오징어 게임입니다.
1: 와.
2: 1위는 시즌 1, 2위는 시즌 2, 3위는 와. 시즌 3.
1: Of 엄청, all time. 엄청나네요.
2: 엄청나네요. So in Netflix's content, non-English content over for the whole of time and since conception, the top 3 spots are Squid Game 1, 2 and 3. 그리고 우리는 그 top 10 안에 한국 콘텐츠는 네 스팟 있어요.
1: 와.
2: 마지막 거는
1: 폭삭 소가수다.
2: 직할 수 있어요?
1: 폭삭 소가수다 아니에요?
2: 그거는 뭐지?
1: 아, 그거 아닌구나.
2: No. 킹덤 아니고 최근에 나온 거예요. It's a recent thing. Everybody's been going crazy for this recent Netflix kind of is almost comedy action drama.
1: 아, 그 애니메이션.
2: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1: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2: 아실 거예요. 참 교육이다.
1: 아~
2: That's it, number 10.
1: 아, 진짜요?
2: And this is of all time. 그리고 그거는 제일 최근에 나오는 거예요. 참 교육.
1: 참 교육이 그렇게 많이 보셨군요.
2: 엄청.
1: 엄청나네요.
2: 엄청나네요. 난리 났다.
3: 와, 난리 났네, anyway. 진짜.
2: I love that song. Yeah. Fly Me to the Moon. All the digression. 그래서 let's talk 네네. about the song first. We all know the song Fly Me to the Moon, right? But Fly Me to the Moon wasn't the original title. That's what 네. I heard. 원래 Fly Me to the Moon 하는 제목이 네네. 이게 원래 제목은 아니었지요.
1: 맞아. 네. 제목이 원래는 In Other Words였다.
2: 아 하더라고요. 맞다.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1: 네. 근데 진짜 이 노래가 전에는 그냥 Fly Me to the Moon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In Other Words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말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2: 네, In 그래서 Other Words.
1: 와 이게 제목일 수 있겠다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듣다 보니까
2: 네.
1: 그냥 Fly Me to the Moon이라고 이름이 점점 더 알려졌대요.
2: 진짜
1: 자연스럽게.
2: 진짜 기억이 나나서. 네.
1: 그러면서 60년대 공식적인 제목도 In Other Words에서 Fly Me to the Moon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2: 네.
1: 원래 54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54, 하네요.
2: 근데 54년에 나왔는데 In Other Words로 제목으로 나왔고
1: 맞아요.
2: 근데 Once in 60대에 제목을 바뀌었어요.
1: 맞아요.
2: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뭐 작자 입장에서 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바꿔야지 할 것 같은데.
2: 근데 네. 좋아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뭐 다른 노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코러스만 기억나면 그런 코러스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제목은 원래 제목은 뭐 기억 뭐 할 수가 없어서 예. 기억 남는 거만
1: 맞아요.
2: 생각해야 돼. 예. So basically this song was originally titled In Other Words, but people started calling it Fly Me to the Moon because it starts with Fly Me to the Moon. So this new title became popular with, you know, various singers' recordings. So the official title was changed to Fly Me to the Moon in the 60s. So when you make a song though, how do you come up with a title when you write the song? DJ 씨도 DJ 씨가 아티스트잖아요.
1: 네네네.
2: 그래서 노래

0: 작곡 할 때 그 타이틀 뭐 작 그 그 제목이 어떻게 구성하는데
1: 네네.
0: 궁금합니다.
1: 그 사실 제목은 거의 노래 속에 있는 말 중에 제일 좀 많이 떠오르는 말, 제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목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0: 진짜로?
1: 네. 전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제목부터 정해지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런 노래는 좀 혹시 가사에 안 들어갈 때도 있었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목 전체 제목이랑 전체가 좀 가사처럼 느껴지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기억이 잘 남는 가사 그냥 그 노래 후렴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노래가 그게 주제가 되지 않나 주제로 딱 떠오르는 가사가 그렇게 제목이
2: so
1: 되는
2: 것 같아요. It's easy for you. So you say you can either do it with the lyrics after you've done the lyrics or you can do it before you've written the lyrics but it's not a difficult thing. Interesting.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어요.
1: 네네.
2: TJC 노래 외에
1: 네.
2: In your opinion, not your songs, but in other songs, which song has the best title and why? 네, 그러면 그 노래 제목 중에서 가장 네.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1: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요. 그중에 아, 이 노래는 정말 제목이 잘 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강산의 씨의 라구요라는 노래 있거든요. 라구요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말해 그 라구요 뭐 이렇게
0: 라구요
1: 예
0: 아 그,
1: 아니라 아니라고요 그 가고 싶다고요 할 때 라구요 그렇게 라구요라는 제일 마지막에 붙는 건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제목 듣고 라구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문장 끝에 나오라고요.
0: 뭐라고요?
1: 예.
0: 맞아요.
1: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아버지가 그 이제 이북 사람인데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북이 그립다라고 말했다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것들이 되게 강조가 돼가지고 더 아름다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2: 그래서 so basically you said there's a 라구요 which is very hard to explain in English because it's Korean but basically at the end of a Korean sentence you have 요 right when it's a polite sentence and 라구요 is what you would say is when somebody said something so you would say 뭐라구요 what did you say 뭐 is what did you say 라구요 or like 예쁘다라고 예쁘 아니 뭐 먹었다고 아니 먹었다라고요.
1: 예. 그분 그러니까 꼭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다라고
2: 했어요.
1: 라고요. 그렇게 말했다 할 때 라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2: When
1: 가사에서는.
2: when someone says something and then you're talking about it's reported speech basically. Anyway, we're not getting into that. So you like that? 나 이 노래 제목은 잘 지었다는 것보다 그냥 뭐 Fly Me to the Moon처럼 이 노래 제목은 Twice거든요. Little Dragon 그 밴드 이름이고
1: 네네네.
2: Twice.
1: 예.
2: 근데 Twice 첫 번째 가사. Twice I turn my back on you. 그리고 Little Dragon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노래 진짜 좋아하고 네. 그래서 Twice 진짜 그 노래 때문에 Twice 좋아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노래도 Twice로 그 제목을 좀 붙어 있는데
1: 네네.
2: 특별하진 않지만 내가 그냥 노래 좋아하니까
1: 네네.
2: 좋아합니다.
1: 아. Twice 들어보고 싶네요.
2: It's so good. We have Little Dragons Twice here.
1: Little Dragon.
2: It's very nice. You should listen. Okay.
1: 네.
2: So which one do you prefer? A long title or a short title? 혹시 둘 중에서 개인적으로 long title 제목은 좀 길게 아니면 좀 짧게 어떤 거 제일 좋아하시는지?
1: 저 뭐 그 노래마다 노래와의 호흡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긴 노래 뭐 그 제목이 긴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노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되게 긴데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잖아요. 어떤 노래 제목이 기나긴 그 아쉬움은 지나간 시간 속에

0: 남겨둔 채 맞나? 이제 까먹은 것 같아. 되게 옛날 노래인데 그때 그 노래 제목이 기억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그런 좀 그런 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은 짧은 게 좋지 않나요? 기억이 나니까.
1: 짧은 게 더 좋은데 그런 뭐 샴푸 향이 뭐 그런 거. 나 항상 그런 노래 우리 큐시트에 그런 노래 들어보면 아 진짜. 읽어야 되니까.
0: 아 로라가 좋아하는 그러면 팝 중에 되게 긴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1: 긴 제목은 많이 없어요.
0: 그죠?
1: 많이 없어요.
0: 많이 없죠. 네.
1: 근데 좋아하는 노래는 Paradise by the Dashboard Light. 이게 미틀로프. 미틀로프 알아요?
0: 아, 저 뭐 잘 몰라요.
1: 아, 흔들리는 곳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0: 근데 제일 첫 가사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1: 아 맞아요.
0: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하니까 네.
1: 아 게으르네. Just kidding. We love the song. We're just kidding. Kidding. 네. 아, okay. So what's the funniest or most unique title, song title you've ever heard? 그러면은 그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중에 가장 뭐 독특하거나 뭐 재미있는 제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아, 제가 아는 노래 제목 중에 제일 독특하고 재미있는 노래는 아마 부산 그루브라는 노래가 있는데.
1: 어, 당연하죠. 네.
0: 네.
1: 그거 뭐, so your favorite like 독특한 is Busan Groove of course. 네. It's not biased at all. 나는 그거 어 그 누구 한기와 얼굴들 장기화
0: 얼굴들
1: 네. 얼굴들 그거 네 생각이고
0: 아 그거 네 생각이고
1: Is it called 네 생각이고?
0: 네네
1: Is it? I don't think so. Is it 제목은 네 생각이고 아니지 그
0: 제목 그게 뭐였지?
1: 맞아요 네 제목은 네 생각이고 어 그 노래도 진짜 재밌어.
0: 맞아요.
1: 진짜 네 생각이 진짜 재밌다. 아, that's so funny. That's 네. so funny. Okay, so while you were singing, 우리 얘기를 좀 정리했으니까
0: 네.
1: 노래 부르면서 어떤 힘든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지.
0: 아,
1: so were there any difficult parts or hard lyrics?
0: 아, 그 발음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요. Fill my life with song.
1: Fill my heart.
0: Fill my heart with song. Fill my heart with song.
1: Fill my heart with song. 발음.
0: Yeah, yeah. 발음이.
1: Fill my heart with song. 특히 어떤 부분. What was the most difficult about that?
0: Fill my heart with song.
1: Heart 맞아요.
0: Heart with song.
1: 맞아요.
0: Yeah.
1: 근데 The
0: heart, 그냥 heart이죠, heart.
1: Fill my heart with song.
0: 아.
1: So it sounds like hard.
0: T가 약간 숨어 있네요.
1: T에 숨어 있어요. Yeah. And also it's not feel, it's fi, fill.
0: Fill.
1: Fill.
0: Yeah.
1: So like Phil Collins. Fill my heart with song.
0: Fill my heart with song.
1: 근데 my 하지 마시고요, ma.
0: 마.
1: Ma. 아. My는 my 이렇게 입 모양이 아에서 이. 근데 heart is 아. 그래서 fill my heart with song.
0: Fill my heart with song.
1: 마.
0: Fill my heart with song.
1: Perfect. 아. 그래서 모양 입 모양이 그대로 fill my heart 안 바꿔도 되고.
0: 네네.
1: But fill my e heart 이렇게 이야. 이야.
0: Fill my heart with Fill my heart with song.
1: Oh, very Scottish. I like it. I like it a lot. Good. 네. 또는?
0: 네. 그리고 let me play among the star.
1: 아.
0: Let me play among the star.
1: Fill me, fly me to the moon.
0: Let me play among the stars.
1: Let me see what's wrong. 네. 그래서. Let me play among the stars.
0: 그 뜻이
1: 바로 네. 뜻이 바로 번역하면
0: 네네
1: 뭐 별 사이에서 놀고 싶다.
0: 어
1: 그런 바로 뜻인데
0: 네네
1: 그거는 아니에요.
0: 어
1: 이게 사랑에 빠질 때
0: 네.
1: 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아. 우주로 가고 싶다. 그만큼을 사랑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0: 네.
1: 그런 느낌이에요. 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그래서 네. In other words 이라는 말이

0: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손잡자. 다른 말로
1: 그러니까
0: 하면
1: 하면 키싸
0: 뽀뽀해줘.
1: 뽀뽀해줘. 오케이.
0: 그래서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내가 우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에 바구 뭐 바지고 싶은 거야.
1: 그 우리 말로는 그 다시 말해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게 in
0: 맞아요.
1: other words랑 거의 비슷한 거죠.
0: 맞아요.
1: 아,
0: 다시
1: 다시 말해서.
0: 말해서. 맞아요.
1: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예,
0: 아름답죠.
1: 진짜 아름다워요.
0: In other words. 그래서 in other words 제목은 in other words 진짜 잘 맞습니다. Good. Okay. Let's do some English practice. Are you ready to learn some English? 준비했어요? Today I cannot take you to the moon, but we will learn how to ask someone to go for your ride or take you somewhere. Fly me to the moon 대신에 우리는 뭐 광안리 뭐 들려주실 있을 것 같습니까? 아, so 제가 뭐 우리 우주까지는 못 가지만 어디로 데려달라 좀 데려달라 뭐 하고 부탁할 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배울게요. 그러면은 세 가지 찬스. 첫 번째.
1: 첫 번째 어디로 데려다 줘. 데려다 줘.
0: 데려다 줘. You can say take me to.
1: Yeah.
0: Take me to blah blah blah.
1: 아, take me to
0: 광안리.
1: 광안리 해운대. Take me to 해운대.
0: Take me to 해운대. Oh. Take me to 광안리. 근데 누구한테 얘기할 건지 진짜 중요합니다.
1: 아.
0: 그래서 예를 들면 택시 기사한테 if you're speaking to a taxi driver, you have to be polite. So please take me to blah blah blah.
1: Please take me to 해운대.
0: Please take me to 해운대.
1: Please take me to
0: 해운대. Take me to 이렇게 take me, give me, blah blah blah. 그냥 바로 말하면 진짜 시키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please take me to or can you take me to blah blah blah.
1: Can you take me to blah blah blah?
0: Yeah. Perfect.
1: Yeah.
0: Can you take me to 광안리?
1: 오. can you가 좋네요.
0: Can you.
1: Can you 되게
0: 너무
1: 더 공손하죠.
0: 라이트합니다.
1: 라이트.
0: Can you take me to 광안리? Okay, good. Number two.
1: 그러면 그 사람이 타고 가고 있는 거를 타고 가 같이 타고 어디까지 태워줘.
0: 아. So I would say 다시 can you give me a ride to?
1: 아.
0: Blah blah blah.
1: Can you give me ride to?
0: Can you give me a ride?
1: 아, can you give me a ride to? 태종대.
0: Yeah.
1: Yeah.
0: It means can we 같이 타자.
1: 아, 같이 태워줘. 타자. 태워줘.
0: Can you give me a ride to blah blah blah?
1: 인천.
0: 인천.
1: 오, 근데 되게 친해지겠다. 그까지
0: 가서
1: 친해지겠다. 휴게소 한 세 번 들려야 되는데.
0: Okay, good. 네. Number three.
1: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태워줘가 라기보다는 어디까지 가다가 여기서 내려줘 하는 거.
0: 아.
1: 네, 어디에서 내려줘.
0: Okay. You can say drop me off at.
1: 아, drop me, drop. 나 배달해줘. 이거구나.
0: 뭐, 예.
1: 네? Drop me off at.
0: Drop me off at or just drop me at.
1: Drop me at.
0: You can say drop me at the bank.
1: Oh, drop me at bank.
0: At the bank.
1: The bank.
0: Drop me at the 사거리. Oh, crossroads.
1: Oh,
0: 사거리. Drop me at the 사거리. 다시 한번. Okay.
1: Yeah.
0: Take me to 광안리.
1: Take me to 광안리.
0: Give me a ride to 태종대.
1: Give me a ride to 태종대.
0: Drop me off at 인천.
1: Drop me off at 인천.
0: Very good. 오,
1: 예, 감사합니다.
0: 진짜 영어 잘한다.
1: 아, 감사합니다. 아,
0: 너무 좋아요.
1: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You did everything. Okay, are you ready to sing one more song?
1: 그래서 아까 우리 제목 이야기 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강산의 씨의 라구요라는 노래를
0: 라구요?
1: 오늘 해보겠습니다.
0: 네. Okay.

0: 와, 대박. 예. 너무너무너무너무 대박. That was so good, 네. TJC. 네. Oh my goodness.
1: 아름다운 라구요입니다.
0: 너무 아름다운 라구예요. 예. 아니, 노래도 아름다운데 그 DJ씨 목소리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장난 아니네.
1: 감사합니다.
0: 자, We will see you. We
1: gonna... 장난 아니네. 영어로 할 수 뭐예요. 장난
0: no
1: 배우고
0: joke.
1: 싶다.
0: No joke. That's no joke.
1: No joke.
0: 스코틀랜드 말로 하면 That's no joke, man.
1: That's no joke, man.
0: 오, 잘했어. Good, very nice. 예. TJ 씨, 우리는 네. 바이바이 해야 되는데 아,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근데 노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Twice by Little Dragon 그 다음 노래예요.
1: 예. 그래서 좋아요.
0: 듣고 즐기세요. 근데 네, 좀 감사합니다. 분위기 다운 노래지만 너무 예쁘다. 아, 그래서 여러분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Enjoy the next song. This is Twice by Little Dragon. TJ 씨, 다음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 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 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 협의회.
2: The time is now 5 o'clock.
3: 2nd half of For My Busan. This is Huntrix with Golden.

0: Hello, hello.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our show. For My Busan, it's the weekend highlight edition, Sunday the 11th of October. Lots of cool things coming up for you in the second half, all the way until 6 p.m. this afternoon. So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ve got Here Stands the Youth, we've got Explore Busan, and of course, we've got highlights from the Global Chatter Squad. So let's dive right in and get to Here Stands the Youth.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정 119 수산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교 이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부터 부산에 쭉 살아와서 계속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 동래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쭉 살아와서 익숙하기도 했고, 타 지역으로 시험 치는 것을 고민을 했지만 부산을 떠나면 후회할 게 뻔해서 부산 소방공무원 시험을 쳐서 부산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4: 이정기 수산구조대원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먼저 출근해서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며 근무교대를 하고 장비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 맞춰서 제트스키를 타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응급처치를 하며 구급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수산구조대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수산구조대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수산구조대원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살피고 위험지역을 통제하는 등 예방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산구조대원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순환사고 출동 등을 가는 경우가 적은데, 수산구조대원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순환사고의 대응과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수산구조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올해 처음 수산구조대에 파견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할 때와 해수욕장에서 근무할 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은 보통 사고가 난 후에 출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 주 업무이지만, 해수욕장 업무는 그 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등의 그런 경계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수욕객들이 1차 부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통제하는 것이고, 송정 해수욕장은 서핑객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핑객들과 해수욕객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계도 또한 주로 하고 있습니다.
4: 실제로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큰 사고가 없었는데, 제가 경계 근무를 하면서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 바다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3: 제가 해수욕장 근무하기 전에는 바다가 그냥 자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해수욕장 와서 근무해보니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본인이 부산에 남아 일하는 이유를 딱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부산의 자연환경 등도 많고, 뭐 교통이나 그런 도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아서 계속 부산에 일하고 있습니다.
4: 수산구조대원으로 부산의 바다에서 직접 일해보시니까 뭔가 부산의 바다만이 가진 특별한 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3: 부산의 바다와 다른 지역과의 바다의 다른 점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좀 힘들고 자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부산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색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지금의 경험을 돌아보셨을 때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부산의 다른 청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만큼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 저는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뭔지, 그런 점을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4: 앞으로 수상구조대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3: 먼저 어떤 순환사고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수상구조대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구조 외에도 구급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잘하는 만능 수상구조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5: 이정기 수상구조대원께 부산이랑?
3: 저에게 부산은 기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서 쭉 살아와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0: FM 부산 영화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5: Hey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6: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7: Huh?
6: Wait a second. Why is all my personal information showing up?
5: Before you ask AI a question, think about what you're sharing. Your phone number, bank account number, and other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stay private. If an AI-generated response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don't share it. Report it or send feedback. A trusted AI future starts with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8: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9: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0: The time is now 8 o'clock.
1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Expert Insights.네, 최근의 주요 뉴스들 또 관련 표현들을 모닝웨이브 부산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TOP5에서도 잠시 얘기했듯이 지난 9월 21일 DMZ에서 지뢰폭발 사고로 국군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죠. 한국군과 유엔사는 북한 지뢰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북에서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졌던 이 이슈.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going to talk to an expert about this contentious issue regarding the North Korean mine blast in the demilitarized zon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asically denying this. So our expert is Natalia Stavny. She's a researcher at Stanford University. First, let's get a wrap up on what happened.
1: While there was initially some uncertainty about exactly what caused the explosions, after an investigation by both the South Korean military and UN command, they concluded that North Korean mines were likely the responsible indicator for it. So they also subsequently found additional North Korean mines near the site, including an active one on the South Korean side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o this appears to be connected to North Korea. Much more recent efforts to reinforce and fortify its side of the border rather than just simply stumbling upon a Korean War era mine that happened to detonate. So that's important in the broader context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laying mines and putting up fences and other border fortifications and physical hardenings with what it sees as increasing threats.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0: 네, 한국과 유엔사는 조사 이후 북한 지뢰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MDL, 군사 분계선 이남에서 추가 지뢰를 발견했는데요. 이는 최근 북한이 남북 경계선을 요새화시키려는 시도와 연관돼 있고 또 이는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 등을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는 것과 연관돼 있다라는 전문가의 평이었습니다. So this mine incident and the fences, vehicles, it is an attempt to fortify the border. 자, fortify, fort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F-O-R-T, 요새 혹은 성 등을 얘기하죠. 성벽을 얘기합니다. And if you played music, if you played piano, you know, forte, forte, 강한 것을 얘기하죠. 즉, fortify, 어떤 장소를 요새화하다, 즉, 단단하게, 강하게 만들다. 사람이라면 기운을 돋우거나 강화시키다 라는 뜻이 됩니다. So you could fortify the border. 그렇다면 남북 경계선을 요새화하다. But in Korea, people eat 삼계탕, the chicken soup, to fortify themselves during summer. 자, 여름에 기력을 돋우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는다. 이때도 fortify 쓸 수 있죠. Another expression, stumble upon, 우연히 발견하다 라는 뜻인데요. 걸음을 걸을 때 walking 대신에 stumble 한다 그러면 뭔가 비틀비틀 걸어 다니게 되는데요. 그만큼 의도를 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툭 굉장히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뉘앙스가 강한 표현입니다. So, the expert said, rather than stumbling upon a Korean war mine, they just happened upon. 우연히 찾았던 과거의 한국 전쟁 당시의 지뢰가 아니었다였던 거죠. And if you watch movies, it's always pirates. They stumble upon some treasur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So that's what happened. How about moving forward? 네,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남북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남북 관계 어떻게 봐야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1: I think that South Korea can safely toe the line between deterrence and what could be seen as retaliations. And the timing is important here. So, as I said, this comes from a summer full of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a broader period in which North Korea has repeatedly demonstrated its displeasure with those cooperative exercises. Right. And it's often responded with corresponding missile tests and aggressive statements. That's a familiar pattern. Mm. So North Korea generally describes these exercises as rehearsals for an invasion of their country, right. While Seoul and Washington describes it more as a defensive exercise just in case something happens. So North Korea is using its missile launches and military demonstrations like parades that it sometimes does throughout the year to kind of signal its opposition to that. So I think Seoul can maintain a strong defensive posture with these exercises, but it should also look for ways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some kind of accident escalating. So communication seems to be the biggest problem here.
0: 네, 전문가는 이 타이밍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연합훈련으로 가득 찬 여름이 지나고 이런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공격적인 발언으로 응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본 패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물론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또 이런 사고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었는데요. 현재 문제는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연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So for South Korea, they need to toe the line. 자, line, 뭔가 선이 그어져 있을 때 cross the line 하면 선을 넘는 행동이죠. 하지만 선을 넘지 않게 그 가까이까지 toe, 발가락을 대고 있다. 즉, toe the line,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행동하다. 보편적으로는 규칙을 따르다라고 해석합니다. So, although I disagree with the company policy, I have to toe the line. 자,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는 이 정책에 동의하진 않지만 따라야지 어쩌겠어. 그런 뉘앙스죠. I have to toe the line. Final one, it's an easy expression, but try to use it in everyday language. Full of something. 자, 무엇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는 혹은 단순히 많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This has been a summer full of military exercises. 즉, 올 여름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정말 많았다라는 뜻이죠. So this weekend has been full of surprises. 놀랄 일이 많았다. Another expression, I'll end on this one. Someone is full of oneself. You're so full of yourself. 너무 자만심이 강하다. 자존심이 세다. 이런 의미죠. So speaking of pride, you know, pride comes before a fall. This is definitely an important lesson for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hopefully cooler heads will prevail. All right, let's move on to story number two, AI. 네, 이번 주 한국에서는 AI를 배후에 둔 해킹이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AI와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AI 발전, 하지만 안전, 이 밸런스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Morning Wave in Busan invited back Professor Chirag Shah from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o first off, this has been coming more and more into our vocabulary, AI agents. 자,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AI agent. 하지만 이 AI agent와 우리가 익숙한 AI 챗봇, 차이점 들어보겠습니다.
2: So agents are the next phase in our AI. So a chatbot talks, but an agent acts. So for instance, you can ask a chatbot for a train schedule from Seoul to Busan, but you can ask an agent to not just find out the schedule, but book your ticket and book your hotel and figure out your itinerary. So we are increasingly seeing more and more of these agents that are not simply finding information for us, but also acting on our behalf. Mm. And that's both a great benefit, but also a potential risk.
0: 네, 우리가 쓰는 AI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 들어봤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챗봇의 다음 단계다. It's the next phase. The chatbot talks to you. 챗봇은 우리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에이전트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차이죠. 자, 예를 들자면 챗봇에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 스케줄을 알아봐 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에이전트는 그것을 넘어서 기차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매하고 여행 일정까지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자주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이렇게 높아진 자주성은 인간에게 이득이지만 위험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So AI agents, let's look at this sentence, can find out your schedule, book your ticket, and figure out your itinerary. 이 문장에서 다음 두 가지 표현들 다 알아볼 텐데요. Find out, figure out. 비슷하게 쓰이죠. 무엇인가를 알아내다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뉘앙스 알아볼게요. So if you're finding something out, find out. 사실이나 정보, 뭔가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을 알아내다. So let me go find out what time the next train is. 가서 다음 기차가 몇 시인지 알아볼게. Figure out. 좀 더 머리가 아픕니다. 문제 해결이나 고민 해결, 즉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뜻인데요. So I need to figure out how to fit this into my room. 예를 들어서 제가 가구를 샀는데 문 크기를 고려를 안 했다면 I need to figure out how to fit this into my room. 어떻게 이걸 방으로 들일지 알아봐야겠다, 알아내야겠다. And then the chatbot, or rather the AI agent, can figure out your itinerary. 스펠링도 보겠습니다. I-T-I-N-E-R-A-R-Y. Itinerary. 그 첫 번째 I는 그대로 발음해 주세요. 여행의 일정표인데요. 자, 스케줄과 약간 다르죠. 스케줄은 단순히 시간. 뭐 10 o'clock you leave, 11 o'clock you arrive. 하지만 itinerary는 조금 더 제의스럽다고 봐야 할까요? 이동이 포함된 여정, 여행의 세부 계획, 장소, 이동 경로에 더 집중하고 있는 조금 더 세부적인 여행 일정표입니다. I think we all have that friend who loves to make a spreadsheet for their trips. What they're making, that's an itinerary. Okay, so these are everyday expressions we can use from this story. 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게요. 최근 해킹 등을 봤을 때 risk of AI autonomy. 이렇게 자주성이 커지는 AI의 위험성.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2: So these things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t's sort of like how you think about AI as a tool or as a weapon, and it could be both. So the capabilities these the agents have, they allow them to do things that are often better than what we could do. They can come up with creative solutions. They can make things more efficient. But the same capabilities can also be used for doing harmful effects. And that's what we are seeing. Unfortunately, in many cases, it's not the humans that are guiding this. In some cases, it is the humans that are directing these agents to do these harmful things. But in many cases, we have seen agents themselves are doing things that we didn't intend. So again, it's the same set of capabilities that make this agent so attractive for using in businesses and personal assistant, you know, space, but also the same capabilities that could be weaponized. There are real everyday risk and challenges. So we are seeing increasing scams that use human voices and a very humanistic.
0: 네, AI는 동전의 양면이다. 즉 도구도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AI 에이전트의 능력으로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해로운 일에 위험에 쓰일 수도 있다고 하죠. 예를 들면 실생활과 일상에서 인간의 목소리나 문자를 쓰는 사기 같은 위험성들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So this expression, very poetic, two sides of the same coin. 같은 동전의 two sides, 동전의 양면이죠. Similar thing, double-edged sword. 양날의 검 비슷하게 쓸 수 있겠죠. A real easy one to end on, every day. 자, 한 단어입니다. Every day, 띄어쓰기 없이는 일상의, 매일의 일상의라는 형용사가 되죠. So your everyday bag, 그냥 daily bag, everyday chores, everyday task, 매일매일 하는 일상의 일들. 자, 이렇게 형용사인데요. 그럼 매일, every, 띄우고 day, 이렇게 두 단어로 따로 썼을 때는 매일, every day가 됩니다. So I work out every day. 이때는 띄어쓰기 하셔야겠죠. All right, so with that, we're going to wrap up our expert insights. Here's a song break. 띄어쓰기 여기도 있네요. Good Day by Surface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2: This fall, feel the excitement of film season with BEFM. Introducing the 2026 BEFM special live broadcast, Movie Table Talk. Enjoy exclusive interviews with directors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ong with live jazz performances of beloved movie soundtracks. Join us on Monday, October 12th at 3 p.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1: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BEFM website at befm.or.kr.

0: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2 o'clock.

0: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1: I call him.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4:00

0: 그루브 부산 그루브 오 예
1: 먼데이 그루브
0: 먼데이 그루브 먼데이 그루브 Every time I hear it, 1, 2, 3, 4, 5, 6, 7, 8, 9, 10. It's so funny. TJ 예. 씨, welcome to the show.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예.
2: 안녕하세요.
0: This is, of course, Monday Groove, the segment that we do every Monday with 조태준, TJ 씨, to turn him into a global star. So we do speak in English and Korean in this segment. We discover some essential English expressions for global stardom. And, of course, we have live performances and we break down some of the songs that we go into as well. TJ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네.
0: 잘 지내셨어요?
2: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0: Good. 네. Good, good, good, good. 주말 뭐 하셨어요?
2: 아, 이번 주말에 제가 뭐 했죠?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방금이었는데. 나 어제 뭐 했죠?
0: 어제 뭐 했어요?
2: 네.
0: 오늘 아침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2: 아,
0: 기억이 안 나죠?
2: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요새 운동을 시작했어요.
0: 아, 그래서 진짜?
2: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식단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양배추? 양배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요리해서 먹었어요.
0: 양배추만?
2: 양배추와 그리고 그 뭐지? 그
0: 단백질 필요하다.
2: 네네네. 계란.
0: 계란.
2: 계란이랑 그리고 감자.
0: 맛있겠다.
2: 감자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0: Good.
2: Yeah.
0: 맛있겠다. So TJ's on a diet now because he started exercising this morning. Okay, doc. Well, 네. listen. Before we get into the segment, 우리 세그먼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네. 공연을 필요합니다.
2: 네.
0: So what shall you sing for your first song?
2: 오늘은 그 Fly Me to the Moon 준비해봤습니다.
0: Love it.

0: Fly me to the moon by Frank Sinatra.
1: 로라도 이 노래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0: 나 노래 불렀어요.
1: 불렀죠. 모두 다 뒤에 아까 싹 나왔는데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0: 아 근데 이 노래 Fly 네네. me to the moon reminds me of Squid Game, 오징어 게임. 그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제 아, 네. 뭐 오징어 게임 네네. 먼저 나오는 겁니다. 네. 기억이. 네. 오징어 게임도 보고 싶습니다.
1: 오징어 게임이요? 와,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맞아요.
1: 네.
0: 진짜 그래서 너무 중독되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근데 재미있는 거를 이제 나 콘텐츠 미디어 쪽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 넷플릭스 네. All Time Top 10 Non-English Contents 첫 번째 1위, 2위, 3위 다 오징어 게임입니다.
1: 와.
0: 1위는 시즌 1, 2위는 시즌 2, 3위는 와. 시즌 3.
1: 엄청나네요.
0: 엄청나네요. So in Netflix's content, non-English content over for the whole of time and since conception, the top 3 spots are Squid Game 1, 2 and 3. 그리고 우리는 그 top 10 안에 한국 콘텐츠는 네 스팟 있어요.
1: 와.
0: 마지막 거는
1: 폭삭 소가수다.
0: 직할 수 있어요?
1: 폭삭 소가수다 아니에요?
0: 그거는 뭐지?
1: 아, 그거 아닌구나.
0: No. 킹덤 아니고 최근에 나온 거예요. It's a recent thing. Everybody's been going crazy for this recent Netflix kind of is almost comedy action drama.
1: 아, 그 애니메이션.
0: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1: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0: 아실 거예요. 참 교육이다.
1: 아~
0: That's it, number 10.
1: 아, 진짜요?
0: And this is of all time. 그리고 그거는 제일 최근에 나오는 거예요. 참 교육.
1: 참 교육이 그렇게 많이 보셨군요.
0: 엄청.
1: 엄청나네요.
0: 엄청나네요. 난리 났다.
1: 와, 난리 났네, anyway. 진짜.
0: I love that song. Yeah. Fly Me to the Moon. All the digression. 그래서 let's talk 네네. about the song first. We all know the song Fly Me to the Moon, right? But Fly Me to the Moon wasn't the original title. That's what 네. I heard. 원래 Fly Me to the Moon 하는 제목이 네네. 이게 원래 제목은 아니었지요.
1: 맞아. 네. 제목이 원래는 In Other Worlds였다.
0: 아 하더라고요. 맞다. 그건 알고 있었어요.
1: 네. 근데 진짜 이 노래가 전에는 그냥 Fly Me to the Moon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In Other Worlds라고 하고 뒤에 나오는 말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0: 네, In 그래서 Other Worlds.
1: 와 이게 제목일 수 있겠다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듣다 보니까
0: 네.
1: 그냥 Fly Me to the Moon이라고 이름이 점점 더 알려졌대요.
0: 진짜
1: 자연스럽게.
0: 진짜 기억이 나나서. 네.
1: 그러면서 60년대 공식적인 제목도 In Other Worlds에서 Fly Me to the Moon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원래 54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하네요.
0: 근데 54년에 나왔는데 In Other Words로 제목으로 나왔고
1: 맞아요.
0: 근데 Once in 60대에 제목을 바뀌었어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뭐 작자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좋아하면 그렇게 바꿔야지 할 것 같은데.
0: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뭐 다른 노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코러스만 기억나면 그런 코러스 얘기하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제목은 원래 제목은 뭐 기억 뭐 할 수가 없어서 기억 남는 거만
1: 맞아요.
0: 생각해야 돼. So basically, this song was originally titled In Other Words, but people started calling it Fly Me to the Moon because it starts with Fly Me to the Moon. So this new title became popular with, you know, various singers' recordings. So the official title was changed to Fly Me to the Moon in the 60s. So when you make a song, though, how do you come up with a title when you write the song? TJ 씨도 TJ 씨가 아티스트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노래 작곡할 때 그 타이틀 뭐 그 제목이 어떻게 구성하는데
1: 네네.
0: 궁금합니다.
1: 그 사실 제목은 거의 노래 속에 있는 말 중에 제일 좀 많이 떠오르는 말, 제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목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0: 진짜로?
1: 네. 전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제목부터 정해지는 노래도 있거든요. 그런 노래는 좀 혹시 가사에 안 들어갈 때도 있었긴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목 전체 제목이랑 전체가 좀 가사처럼 느껴지지만 웬만해서는 그냥 기억이 잘 남는 가사. 그냥 그 노래 후렴구에서 제일 많이 하는 노래가 그게 주제가 되지 않나. 주제로 딱 떠오르는 가사가 그렇게 제목이
0: so
1: 되는 거 같아요.
0: It's easy for you. So you say you can either do it with the lyrics after you've done the lyrics or you can do it before you've written the lyrics, but it's not a difficult thing. Interesting. 그러면은 궁금한 거 있어요.
1: 네네.
0: TJ 씨 노래 외에
1: 네.
0: In your opinion, not your songs, but in other songs, which song has the best title and why? 네, 그러면 그 노래 제목 중에서 가장 네.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1: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면요. 그 중에 이 노래는 정말 제목이 잘 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강산의 씨의 라구요라는 노래 있거든요. 라구요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말해 그 라구요 뭐 이렇게
0: 라구요
1: 예
0: 아 그 뭐, 그
1: 아니라
0: 아.
1: 아니라고요 그 가고 싶다고요 할 때 라구요 그렇게 라구요라는 제일 마지막에 붙는 건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제목 듣고 라구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문장 끝에 나오라고요.
0: 뭐라고요?
1: 예.
0: 맞아요.
1: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아버지가 그 이제 이북 사람인데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북이 그립다라고 말했다라고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것들이 되게 강조가 돼가지고 더 아름다웠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0: 그래서 so basically you said there's a 라구요 which is very hard to explain in English because it's Korean but basically at the end of a Korean sentence you have 요 right when it's a polite sentence and 라구요 is what you would say is when somebody said something so you would say 뭐라구요 what did you say 뭐 is what did you say 라구요 or like 예쁘다라고 예쁘 아니 뭐 먹었다고 아니 먹었다라고요.
1: 예. 그분 그러니까 꼭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다라고
0: 했어요.
1: 라고요. 그렇게 말했다 할 때 라고요. 이렇게 하거든요.
0: When
1: 가사에서는.
0: Someone says something and then you're talking about it's reported speech basically. Anyway, we're not getting into that. So you like that? 나 이 노래 제목은 잘 지었다는 것보다 그냥 뭐 Fly Me to the Moon처럼 이 노래 제목은 Twice거든요. Little Dragon 그 밴드 이름이고
1: 네네네.
0: Twice.
1: 예.
0: 근데 Twice 첫 번째 가사. Twice I turn my back on you. 그리고 Little Dragon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그 노래 진짜 좋아하고 네. 그래서 Twice 진짜 그 노래 때문에 네. Twice 좋아해요. 근데 여러 가지 다른 노래도 Twice로 그 제목을 좀 붙어 있는데
1: 네네.
0: 특별하진 않지만 내가 그냥 노래 좋아하니까
1: 네네.
0: 좋아합니다.
1: 아. Twice 들어보고 싶네요.
0: It's so good. We have Little Dragons Twice. Here.
1: Little Dragon.
0: It's very nice. Yeah. You should listen. Okay. Yeah. So which one do you prefer? A long title or a short title? 혹시 둘 중에서 개인적으로 long title 제목은 좀 길게 아니면 좀 짧게 어떤 거 제일 좋아하시는지?
1: 저 뭐 그 노래마다 노래와의 호흡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긴 노래 뭐 그 제목이 긴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노래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되게 긴데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잖아요. 어떤 노래 제목이 기나긴 그 아쉬움은 지나간 시간 속에 남겨둔 채 맞나? 이제 까먹었던 되게 옛날 노래인데 그때 그 노래 제목이 기억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그런 좀 그런 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은 짧은 게 좋지 않나요? 기억이 나니까.
0: 짧은 게 더 좋은데 그런 뭐 샴푸 향이 뭐 그런 거 나 항상 그런 노래 우리 QCT에 그런 예. 노래 보면 아 진짜. 읽어야 되니까.
1: 노라가 좋아하는 그러면 팝 중에 되게 긴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0: 긴 제목은 많이 없어요.
1: 그죠.
0: 많이 없어요.
1: 많이 없죠.
0: 네. 근데 좋아하는 노래는 Paradise by the Dashboard Light. 이게 미틀로프. 미틀로프 알아요?
1: 아, 제목 잘 몰라요.
0: 네. 아, 흔들리는 곳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1: 근데 제일 첫 가사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0: 아 맞아요.
1: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하니까 네.
0: 아 게으르네. Just kidding. We love the song. We're just kidding, kidding, kidding. 아, okay. So what's the funniest or most unique title, song title you ever heard? 그러면은 그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중에 가장 뭐 독특하거나 뭐 재미있는 제목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 아, 제가 아는 노래 제목 중에 제일 독특하고 재미있는 노래는 아마 부산 그루브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어, 당연하죠. 네.
1: 네.
0: 그거 뭐, so your favorite like 독특한 is Busan Groove of course. 네. It's not biased at all. 나는 그거 네네. 어 그 누구 한기와 얼굴들 장기하와
1: 얼굴들
0: 어,
1: 네.
0: 얼굴들 그거 네 생각이고
1: 아 그건 네 생각이고
0: is it called 네 생각이고
1: 네네
0: is it I don't think so. Is it 제목은 네 생각이고 아니지 그
1: 제목 그게 뭐였지
0: 맞아요 네 제목은 네 생각이고 어 그 노래도 진짜 재밌어.
1: 맞아요.
0: 네, 네 생각이 진짜 재밌다. 아, that's so funny. That's 네. so funny. Okay, so while you were singing, 우리 얘기를 좀 정리했으니까
1: 네.
0: 노래 부르면서 아. 어떤 힘든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지,
1: 아,
0: so were there any difficult parts or hard lyrics?
1: 아, 그 발음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요. Feel my life with
0: my
1: song.
0: Heart. Feel my heart.
1: Feel
0: with
1: my
0: song.
1: heart with song. Feel my heart with song.
0: Feel my heart with song. 발음.
1: Yeah, yeah. 발음이.
0: Feel my heart with song. 어때? 특히 어떤 부분? What was the most difficult about that?
1: Feel my heart with song.
0: Heart 맞아요.
1: Heart with song.
0: 맞아요.
1: Yeah.
0: 근데 the
1: heart 그냥 heart이죠 heart.
0: Fill my heart with song.
1: 아.
0: So it sounds like hard.
1: T가 약간 숨어 있네요.
0: T에 숨어 있어요. Yeah. And also it's not feel, it's fill.
1: Fill.
0: Fill.
1: Yeah.
0: So like Phil Collins. Fill my heart with song.
1: Fill my heart with song.
0: 근데 my 하지 마시고요. 마.
1: 마.
0: 아. My는 my 이렇게 입 모양이 아에서 이. 근데 heart is 아. 그래서 fill my heart with song.
1: Fill my heart with song.
0: 마.
1: 마. Fill my heart with song.
0: Perfect. 아. 그래서 모양 입 모양이 그대로 fill my heart 안 바꿔도 되고.
1: 네네.
0: But fill my heart 이렇게 이야 이야.
1: Fill my heart with Fill my heart with song.
0: Oh, very Scottish. I like it. I like it a lot. Good. 네. 또는
1: 네. 아 그리고 let me play among the star.
0: 아.
1: Let me play among the star.
0: Fill me, fly me to the moon.
1: Let me play among the stars.
0: Let me see what's wrong. 네. 그래서. Let me play among the stars.
1: 그 뜻이
0: 바로 네. 뜻이 바로 번역하면
1: 네네
0: 뭐 별 사이에서 놀고 싶다.
1: 어
0: 그런 바로 뜻인데
1: 네네
0: 그거는 아니에요.
1: 어
0: 이게 사랑에 빠질 때
1: 네.
0: 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아. 우주로 가고 싶다. 그만큼을 사랑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빠지고 싶은 거예요.
1: 네.
0: 그런 느낌이에요. 난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그래서
1: 네.
0: In other words 이라는 말이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손잡자. 다른
1: 그러니까,
0: 말로 하면 뽀뽀해줘.
1: 뽀뽀해줘.
0: 그래서 Fly me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내가 우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에 바고 뭐 바지고 싶은 거예요.
1: 그 우리 말로는 그 다시 말해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게 In other words랑 거의 비슷한 거죠.
0: 맞아요.
1: 아, 다시 말해서.
0: 맞아요.
1: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0: 아름답죠.
2: 네. 네, 진짜 아름다워요.
0: In other words, 그래서 in other words 제목은 in other words 진짜 잘 맞습니다.
1: 네.
0: Good. Okay, let's yep. do some English practice. Are you ready to learn some English? 준비했어요?
2: 네.
0: Today I cannot take you to the moon, but we will learn how to ask someone to go for your ride or take you somewhere. Fly me to the moon 대신에 우리는 뭐 광안리 뭐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우주까지는 못 가지만 어디로 데려달라 좀 데려달라 뭐 하고 부탁할 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배울게요. 그러면은 세 가지 chance 첫 번째.
1: 첫 번째 어디로 데려다줘. 데려다줘.
0: 데려다줘. You can say take me to.
1: Yeah.
0: Take me to blah blah blah.
1: 아, take me to
0: 광안리.
1: 광안리 해운대. Take me to 해운대.
0: Take me to 해운대. Oh. Take me to 광안리. 근데 누구한테 얘기할 건지 진짜 중요합니다.
1: 아.
0: 그래서 예를 들면 택시 기사한테 if you're speaking 네. to a taxi driver, you have to be polite. So please take me to blah blah blah.
1: Please take me to 해운대.
0: Please take me to 해운대.
1: Please take me to
0: 해운대. Me to 이렇게 take me, give me, blah blah blah. 그냥 바로 말하면 진짜 시키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please take me to or can you take me to blah blah blah.
1: Can you take me to blah blah blah?
0: Yeah. Yeah. Perfect.
1: Yeah.
0: Can you take me to 광안리?
1: 오.
0: 예.
1: 아, can you가 좋네요.
0: Can you
1: 되게
0: 너무
1: 더 공손하죠.
0: 라이트합니다.
1: 라이트.
0: 예. Can you take me to 광안리? Okay, good. Number two.
1: 그러면 그 사람이 타고 가고 있는 거를 타고 가 같이 타고 어디까지 태워줘.
0: 아. 예. So I would say 다시 can you give me a ride to blah blah blah.

0: Can you give me light to?
1: Can you give me a ride?
0: 아, give. 'Can you give me a ride to? 대종대.
1: Yeah. Yeah. It means can we 같이 타자.
0: 아, 같이 태워줘. 타자. 태워줘.
1: Can you give me a ride to blah blah blah. blah 인천.
0: 인천. 오, 근데 되게 뭐, 친해지겠다. 그까지 가서 친해지겠다. 휴게소 한 세 번 들려야 되는데.
1: Okay, good. 네. Number three.
0: 그러면 그 사람이랑 같이 태워 그 태워줘가 라기보다는 어디까지 가다가 여기서 내려줘 하는 거예요.
1: 아. 네,
0: 어디에서 내려줘.
1: Okay, you can say drop me off at.
0: 아, drop me, drop. 나 배달해줘 이거구나.
1: 뭐, 예.
0: 네? drop me off at.
1: Drop me off at, or just drop me at.
0: 아, drop me at.
1: 어. You can say drop me at the bank.
0: 아, drop me at bank.
1: At the bank.
0: The bank.
1: Drop me at the 사거리.
0: 아하.
1: 네. Oh, crossroads.
0: 오.
1: 사거리. Drop me at the 사거리. 다시 한번. Okay.
0: Yeah.
1: Take me to 광안리.
0: Take me to 광안리.
1: Give me a ride to 태종대.
0: Give me a ride to 태종대.
1: Drop me off at 인천.
0: Drop me off at 인천.
1: Very good. 오.
0: 예, 감사합니다.
1: 진짜 영어 잘한다.
0: 아, 감사합니다. 아,
1: 너무 좋아요.
0: 선생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1: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You did everything. Okay, are you ready to sing one more song?
0: 그래서 아까 우리 제목 이야기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강산의 씨의 라구요라는 노래를
1: 라구요?
0: 오늘 해보겠습니다.
1: 네. Okay.

0: 와, 대박. 예. 너무 대박. That was so good, 예. DJ 씨. 예. Oh my goodness.
1: 아름다운 라구요입니다.
0: 너무 아름다운 라구예요. 예. 아니 노래도 아름다운데 그 DJ 씨 목소리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장난 아니네.
1: 감사합니다.
0: 자. We will see. 야, We go.
1: 장난 아니네 영어로 할지 뭐예요. 장난 배우고 싶다.
0: No joke. That's no joke.
1: No joke.
0: 스코틀랜드 말로 하면 That's no joke, man.
1: That's no joke, man.
0: Good, very nice. 예. 그럼 TJ 씨, 우리는 바이바이 해야 되는데 It's time for us to say goodbye. 근데 노래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Twice by Little Dragon 그 다음 노래예요.
1: 예. 그래서 오, 좋아요.
0: 듣고 즐기세요. 근데 네, 좀 감사합니다. 분위기 다운 노래지만 너무 예쁘다. 아, 그래서 여러분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Enjoy the next song. This is Twice by Little Dragon. TJ 씨, 다음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Hello, hello.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our show. For My Busan, it's the weekend highlight edition, Sunday the 11th of October. Lots of cool things coming up for you in the second half, all the way until 6 p.m. this afternoon. So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we've got Here Stands the Youth, we've got Explore Busan, and of course, we've got highlights from the Global Chatter Squad. So let's dive right in and get to Here Stands the Youth.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정 119 수산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교 이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태어났을 때부터 부산에 쭉 살아와서 계속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 동래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 쭉 살아와서 익숙하기도 했고, 타 지역으로 시험 치는 것을 고민을 했지만 부산을 떠나면 후회할 게 뻔해서 부산 소방공무원 시험을 쳐서 부산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4: 이정기 수산구조대원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먼저 출근해서 전날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며 근무교대를 하고 장비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시간에 맞춰서 제트스키를 타며 경계근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응급처치를 하며 구급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 부산하면 바다, 바다하면 수산구조대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수산구조대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수산구조대원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살피고 위험지역을 통제하는 등 예방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4: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수산구조대원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 순환사고 출동 등을 가는 경우가 적은데, 수산구조대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많은 순환사고의 대응과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수산구조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올해 처음 수산구조대에 파견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할 때와 해수욕장에서 근무할 때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은 보통 사고가 난 후에 출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 주 업무이지만, 해수욕장 업무는 그 전에 예방하고 통제하는 등의 그런 경계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수욕객들이 1차 부표 밖으로 나가지 않게 통제하는 것이고, 송정 해수욕장은 서핑객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서핑객들과 해수욕객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계도 또한 주로 하고 있습니다.
4: 실제로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3: 다행히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큰 사고가 없었는데, 제가 경계 근무를 하면서 큰 사고 없이

0: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바다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0: 제가 해수욕장 근무하기 전에는 바다가 그냥 자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해수욕장 와서 근무해보니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더욱 책임감을 갖고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본인이 부산에 남아 일하는 이유를 딱 하나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0: 부산의 자연환경 등도 많고 뭐 교통이나 그런 도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아서 계속 부산에 일하고 있습니다.
1: 수상구조대원으로 부산의 바다에서 직접 일해보시니까 뭔가 부산의 바다만이 가진 특별한 점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0: 부산의 바다와 다른 지역과의 바다의 다른 점은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좀 힘들고 자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부산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기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특색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의 경험을 돌아보셨을 때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부산의 다른 청년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것만큼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0: 저는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뭔지 그런 점을 한 번쯤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앞으로 수상구조대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0: 먼저 어떤 순환사고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수상구조대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구조 외에도 구급 등의 다른 분야에서도 잘하는 만능 수상구조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1: 이정기 수상구조대원께 부산이라?
0: 저에게 부산은 기록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산에서 쭉 살아와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10년 하나의 이야기. 부산 웹툰 10년의 이야기를 만나는 자리.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문화 콘텐츠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특별 토크쇼와 글로벌 인사이트, 웹툰 프리뷰와 배틀 드로잉, 가족 만화 그리기 대회까지. 부산 웹툰의 지난 10년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BFM 부산 영어방송과 함께하는 제10회 부산 글로벌 웹툰 페스티벌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경남 만화가연대가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1: This fall, feel the excitement of film season with BEFM. Introducing the 2026 BEFM special live broadcast, Movie Table Talk. Enjoy exclusive interviews with directors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ong with live jazz performances of beloved movie soundtracks. Join us on Monday, October 12th at 3 p.m. at the Busan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2: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3시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1층 로비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BEFM website at befm.or.kr.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롤롤롤롤롤롤루. 오늘이 우리 자기랑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네. 오늘은 어디를 갈까? 어머, 우리 자기 딱 맞춰 전화하네. 여보세요, 정이요.
5: 어, honey, hi.
4: 어머, 자기 아파. 아, 그거네. 지난번처럼 서프라이즈 하려고 지금 아픈 척 하는 거지. 자기야, 자기야, 오늘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게요?
5: Oh, honey, I've never counted them before. You know that. Does it matter?
4: 아, 뭐야, 뭐야. 서프라이즈를 얼마나 크게 하려고. 자기야, 우리 만난 지 333일 되는 날이에요.
5: Oh, have we really known each other for that long? That's amazing.
4: 그럼 오늘 333데이니까 우리 삼겹살 먹을까요? 언니는 삼겹살이 많이 많이 먹고 싶어요.
5: Oh, honey,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4: Feeling weather? 아, 자기가 날씨가 어떨지 알겠다 이 말인 거지. 그럼 말해봐요. 오늘 날씨가 어떨지.
5: Oh, I mean,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4: 어, 뭐야, 뭐야. 날씨도 지금 안 가르쳐주고 만나서 가르쳐줄 거예요? 욕심쟁이. 뭐야, 뭐야. 그럼 어디로 갈까요?

0: No, I think, oh, I need to go see a doctor right now. Oh, I need to find out what's wrong with me.
1: 어, 뭐야? 서프라이즈를 병원에서 해주는 거야? 병원을 통째로 빌려서. 어, 뭐야, 뭐야. 언니는 그런 큰 서프라이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일단 병원으로 갈게요. 어, 자기야, 이따 봐. 너무 신난다. 아, 신나. 오늘 배워볼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영어로 뭐라고요?
0: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1: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0: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찌뿌둥할 때처럼 심하게 아픈 것은 아니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쓰면 됩니다. 비슷한 표현을 살펴볼까요? I'm not feeling quite right. I'm feeling a little sick.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오늘 몸이 안 좋아.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0: I'm feeling under the weather today.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저기요.
2: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3: The time is now 9 o'clock.